0: 안녕히 계세요.
1: 안녕히 가세요. 또 만나요. 안녕히 가세요. 또 만나요.
0: 네, 안녕히 가세요.
1: 안녕히 가세요. 또 만나요.
0: 네, 안녕히 가세요. 미안합니다.
1: 괜찮아요.
0: 미안합니다.
1: 괜찮아요.
2: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또 만나요. 또 만나요. 또 만나요. 또 만나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